0: 여러 번 티스를 접근로 야가진 마. 한산제 산에 티너를 가고 있대. 내가 식사도 막 속은. 어디 미드 나래 나트로 보시 뭐 이트 아래 나트로 보 컨퍼런스 나 파시 그는 응해. M I F M.
1: 여블랑.
0: 예.
1: 여미
0: 회사. 이봐 이봐 비싼.
1: 아무튼.
2: 요.
1: 이가
2: 거기 앉다 니가 내 거가
0: 가 이리 니가 야 뭐 붙으라고 이제
1: 에지오로리 에지오로리는
0: 장아 저기
1: 냄냐 눈이 없냐
0: 김이 없냐 가비사
1: 뭔걸 갖다 가니 돈 야게 저거는 이제 가나
0: 에헤
1: 이 메트리는 되니 될란다 마 아니 이거 뭐다 이제 뒤에는 가나이
0: 에헤
1: 이게 지금 저희들은 아니 우와 나나나 요리 바로 어디 여기 나가던 가요
0: 에헤
1: 무슨 게 나가지 나 먹지 나한테 과리
0: 오케이
1: 나 돈이 상가 되는 거 알다 알다 근데 가라 돼 아마 우리가 사리스타이네는 런던 안나타스 마테고리아 니에르타는 건 나는데 나로나 저 자르나도
0: 도발이는 저는
1: 이쪽바리가 지금 미워지
0: 인
1: 엄마 우리엔 아 아버이웨라
0: 인
1: 이마시아 비켜 둥고 보아네 고르니네 다리 비타 나나라 아니가
0: 에헤
1: 엄마 린디 이케 보아네 고네데 니도 보마니 니고 보아네 바다니 그바레 알라이 언녀고 있고 그러야. 야, 거기 때문에 때문에 또 누가 나랑 있는 거 처음에는 그냥 내가 뭐가 내가 나가니 뭐거로 빨리가 돼 나가. 또 저거 신도 그런데.
0: 건강이.
1: 건강 무슨 일이야?
0: 아이야, 산티 산아. 나름이 넘버 컨퍼런스.
2: 어제 괜히 얘네 내가 내가 거 밖에 되나?
0: 내가 만다 얘네.
2: 졸려.
3: 어디야블레?
2: Yes.
3: Jom kita buat apa nak jam ah?
2: Ki bye bye.
3: Abis jam lagi lanjut apa biju?
2: Uh-huh.
3: Abis jam tahun ni apa milih? Jangan pegang juru lihat. Aga mukti lari boleh jangan segera. Aga mukti cuma nak pegang apa nak segera? Tukul tukul lah ni kita siap dia mau bukan?
0: Kongai. Ah santen. Emma apa?
4: Emma apa malu?
0: Hello.
4: Oh, I'm here.
0: Bye bye, Abisam.
4: I'm going to get me a view to the house.
0: Uh-huh.
4: I'm walking down the port.
0: Yes.
4: Not only that, I'm going to get a view to the house. I'm going to get a view to the house. I'm going to get a view to the house. I'm going to get a view
0: to the house.
4: I'm going to get a view to the house. I'm going to get a view to the house.
0: Congoy.